저건 의탑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 개성문인데 이건 마통문입니다. 저기가 대식당 세제 유수공연 하리랑이 진행되는 어릴 경기장입니다.

0: 원장 동지, 현안동부의 사업대상은 김은순이라는 동무인데 조선의 유명한 무용가인 이혜영쌤의 지자입니다. 지금은 아리랑 창작단에서 무용지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내일 다른 상황이 없으면 만나게 됩니다. 이게 그 동무의 자료입니다. 그럼 오늘은 푹 쉬십시오.
1: 好, 谢谢.
2: 谢谢.
3: 院长，这阿里郎可是大型团体操啊，我是一个民族舞蹈演员，跟团体操的舞蹈指导交流什么？交流队形变换啊。小南，艺术追求可是没有止境的。这金银顺同志也是朝鲜年轻一代舞蹈家中的佼佼者。大型团体操，难道你跟外国同行多交流还有什么坏处吗？队形变换不是艺术交流，不值得交流。
2: 对了，你的群舞中不是也有队形变换吗？是，领导高屋建瓴，我呢会认真的和这个大舞蹈家金银顺同志好好学习，认真交流。26岁，大舞蹈家。
0: 누나, 나 까먹겠니?
4: 네.
0: 자. 정말 받았어?
5: 받았어요.
0: 이번에 온 중국 문수는 조선 말을 알고 동문도 중국 말하라 자유자재 기대할 수 있으니.
4: 아드민, 나 이 안에 들어와도 되죠?
5: 들어와.
0: 난 할 일이 없겠구만.
5: 실험용적이군요.
6: 머리 사겠나요?
4: 아니요.
6: 그럼.
4: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뭘 사 먹으라고 했어요.
6: 그만.

0: 尹顺老师，你觉得我跳的怎么样？啊，这
1: 太出色了！我跳的是不是真正的朝鲜舞？맞는
0: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 其实朝鲜舞很不好跳。

0: 어느 사람 놈한테 넘어온 것 같더구만.
1: 현암에 치면은 현대감도 있고 괜한 욕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반복하지만 지복에 뭔가 부족한 게 있더군요.
0: 그게 뭔데?
1: 현암 덕무 자신이 그걸 찾아내리나 봐요.
0: 정은아, 으이자!
1: 아주 힘들어.
0: 현암 덕무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야. 잘 놔주거라.
1: 걱정 말아요. 나한테도 다 계획이 있어요.
2: 你对舞蹈的技巧掌握得炉火纯青。
3: 如果我是你老师的话，我会感到骄傲。

0: 잠들었습니까?
1: 墙上那张照片
0: 그럼 이제나 들어갑시다.
1: 주려孩子一个人在家不等您说了吗？
0: 증언인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습니다. 갑시다.

0: 看你好像有心事的样子，不开心吗？看到
1: 훈련 때 보니 다른 장에 비해서 우리 장이 형상에서 빈 구석이 많더군요.
0: 我给你提个建议吧。
1: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젯밤 우리 충원이를 덕내줘 정말 고마워요.
0: 小意思, 小意思.
1: 먼 곳에서 온 귀한 손님인데 제가 어떻게 이걸. 혜람 선생, 먼저 다른 장들을 따라와보세요. 저녁 7시에 분수상에서 만나자요.

0: 현암생, 조선민족을 왜 아리랑민족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럼 아리랑 노래의 유래는요? 제가 알려드리죠. 먼 옛날 성부 아리랑이라는 천의 청각이 리별이 너무 서러워 서로 찾고 불렀는데 그곳이 노래를 전해졌다고 하더군요. 떨어져서 못 살 사이, 헤어져선 안 될 사이, 반드시 만나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 우리 민족 특유의 품성이고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그 어느 민족보다 강렬한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을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 那我问你个问题，你说什么才是真正的朝鲜舞？
0: 글쎄, 그건 운순 선생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굴 찾습니까?
1: 在找那个大舞蹈家。
0: 저기 어디인가 했지만 찾지 못할 겁니다.
1: 在我这里看，连个清晰的面孔都看不清楚。他和他的舞姿早就被淹没了，也不知道他在这里跳有什么意思。
0: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와 그 영웅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랍니다.

0: 좀 더 기다려봅시다. 지금 여기로 오고 싶은데.
1: 我的时间很宝贵，你知道的，我只剩下5天的时间了。
0: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 화 들어갑시다.
1: 不行，我要去找他。

0: 멀리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1: 티셔츠 많이 중요한데.
0: 주원이 어제 밤에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원아, 아픈 건 좀 난?
1: 네.
0: 네가 아파한다고 왕아지미가 며느리 왔어. 맛있는 거 시력 많이 가지고.
2: 아지미 고마워요.
3: 존경하는 주울레 총리동지 함께 우이탄 모형을 봐주셨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4: 과선생, 太好了. 照片上那几个健在的老战士都已经找到了。是吗？但是由于不在一个城市，明天我们安排在喵香山见面。
0: 谢谢。
5: 我觉得这个孩子好像有心事。
0: 아마 청시연에 못 참갈까봐 그럴 겁니다.
5: 不参加不行吗？
0: 청시연이 못 참가하면 광렬이도 못 참가할 수 있죠. 그의 친어머니가 그렇게 바라던 건데.

0: 보내 입원했던 주민이요. 글쎄 시연에 참가하겠다고 나왔어요.
1: 예?
2: 잘할 수 있지?
3: 네.
1: 승훈아.
3: 엄마.
1: 빨리 병원으로 돌아가.
3: 난 다 났어요. 참가하고 싶어요.
1: 승훈이를 빨리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4: 考虑一下孩子的感受吧，万一中原参加不了正式演出。
1: 그래도 안 돼요. 훈련에 하루 동안이나 빠진 데다가 몸이 허약해진 애가 실수라도 하면.
4: 即使犯了一个小错误，那么多孩子呢，谁能看得出来？
1: 오늘 시연이가 어떤 시연인 줄 알아요? 아버지 장군님께 보고드리는 시연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대학벽과 찬비 속에서도 자기를 이겨내며 오늘까지 달려온 게 무엇 때문인 줄 알아요? 아버지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보아주신다는 그 소망 하나만을 안고 온 겁니다. 그런데 중훈이가 미흡한 걸 알면서도 참가시킨다면 중훈이는 앞으로 커서도 우리 장군님을 그런 마음으로 바꾸게 될 거예요. 이건 중훈이의 친엄마가 바라던 게 아니었어요.

0: 언니가
1: 걷게 생겼구나. 어? 우리 은순이가 그러는데 저손 춤도 그렇게 잘 친다지?
0: 어, 네.
1: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은순이한테서 두 번씩이나 전화가 왔댔다. 아, 우리 농장에 춤을 보여달라고. 저 하겠는지.
0: 시환,
2: 시환. 아,
1: 그래. 자, 어서 들어가자. 어? 자, 어서. 네. 어.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 네. 자, 맛있는 사과예요.
0: 고맙습니다.
2: 네,
1: 많이 드들라고.
0: 정말 맛있어요.
1: 그래. 그럼 많이 드들라고.
2: 같이 합시다.
3: 자, 이은이가 주는 선물이야.
4: 送给我的.

0: 정말 컸구나.
1: 姐姐送我的礼物我收下了，那妹妹送你的礼物啊，你也得收下。
0: 그럼 받을게.
2: 아니, 이사진이 어떻게?
3: 아,
2: 这是当年我爷爷拍过的一张很珍贵的合影照。可惜的是，照片上的这一块残缺掉了。
4: 이 사진은 안 돼.
5: 아, 이 사람 잘 기억나지 않는 말.
6: 여기 납니다.

0: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겠죠?
1: 예. 이 어려운 곳에
2: 나하고
1: 지원군
2: 유전사가 있었어요.
3: 那您手里现在有这张照片吗？
1: 있어요. 전쟁 때 찍은 사진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 사진이에요.
2: 就是这张。

0: 이 사진을누가보냈니
1: 这是我奶奶陈秀珍让我带给你的，我是她的孙女王小楠。
0: 요며칠전에는이사진을찍은촬영가의후대를만났는데그도이사진을찾더구나
2: 선생님에게다른이름도있었습니까
0: 나의아버지와너의할머니의아버지는동부항일연군때같이싸웠단다너의할머니와나는중국동북에서자랐지우리는딱친구였어너의할머니아버지는우리를가르쳐서진참이라고하면서나를숨이라고불렀다전쟁이끝난후에다시번이름으로부르게되었지
2: 그래서그렇게찾기가힘들었구만요그런데그사진은어떻게된겁니까
0: 너의할머니와나는촬영가를찾아가사진을찾으려고했는데촬영가가없어서집체사진에서우리얼굴이있는부분만잘라서로사진을바꿔가셨단다나한테뭘보여줄게있지않니

0: 수진아, 난 너를 다시 보았다. 은순아, 선언이다. 우리 헤어질 때 나는 너희 할머니에게 이 빗을 선물했고, 너희 할머니는 나에게 이 운반지를 선물했단다. 우린 서로 잊지 말자고.
1: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이 운반지가 참 사연 깊은 반지라고 하셨군요.
0: 운순이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제자야. 작년에 중국인민지원군 너병 평양 방문 대표단 왔을 때 중국 춤을 아주 잘 췄단다. 그래서 내가 이 운반지를 운순이에게 선물했다. 우리 새 세대들이 저중 친선을 영원히 영원히 잊지 말라.